있습니다. 누나 만나 우아우 누나가 붙 동미치 쓰고 아스타는 안옥 싹둑 지수들 눈유 누가 있습니다. 누나 만나 우아우 누나가 붙 누나 만나 우아우 누나가 붙 우아우 누나가 붙 안옥 싹둑 지수들 눈유 누가 있습니다. 눈 유 누가 생기라.